0: 大刀为小鸭，好停了！哎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大刀！ 什么用的？
1: 好东西，南边来。等把那个姓穆的医生点了天灯以后，你就拿着这个跑到盘寨主